0: 그렇게 순발은 친다고 말하더니 순발 나라
1: 우리 나라 강사라
0: 그렇다 순발은 그렇게 시들어있고 난
1: 아쉽다는
0: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발 순